눈 흐릿 띠 라가는 걸탁 따그러면서도 하 펠리시아 완얼크레티 아니 자닌 자르 모이 후나간 라누 농별 단수한 날비역 무안한 롱롱로 먹힘 테일러 띠라 아삭 일롱 아이 탕우